그때 이마다 농어라이언 메오리 FM에 지난 번 나인 뜨비 메오워리기 때문에 사야 보라이요 노와 아이나 번때 이마도 안당하던 농어라이언메야 농어롱어라 보다기는 마구리에게 아때 이마도 안보보도 강어라이언는데 대박한 따이에요 이가니까 우린 꼬나베린 본너노우와나마가 레이스고메데로우니까 이렇게 롱롱 롱롱롱나뱀 아우티비티비기 근데 대대하는 메땅

이번 시 원월에 기대 매니스맨가야 본원우와 연나라는 매우와께 다이타 바랑코야 과간 가나과함 가득이로이 아야께 본아연 바랑 매우리 FM89 시맨가간 드시지라기 아야나고임나 바테이타 가득이로이 아야께 본아 아이랜드 다이에 요에 마와테라인 맹아 노라라타리 본아께 야나고나니고스 나고나라 남바 아네이수와네 매우와께 따포로 워와 아우와이수와네 매우와께

0: the new super plan. Are you American?
1: Ah,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어머니 하고 the new super plan.
0: 야니 잉, 너로 마이 요거 쇼는 다 the super plan. 약간 내가 이거 니가르고. 아이오더 plan 아리요 아메리키.
2: 아야레 카르케 에 워레르키. 내가 카포옹란데르 super plan 시 네메부이테 타라 어 그리고 네메부이 티기가 파이 타타 어 티부이나 타가 디미니시온 데 테테케 디 스무스.
1: 키 카르케 토 원 아포인트 노 와 데 기가바이트 인 타타. 어 네메부포 디미니시 데 테테케 디 스무스. 시 테무 와 데 타라 포나 이나는 와비 메오 세와.
0: 아야레 오리아 스타 토 원 데 보크. 어 네이테 노 워레키 super plan 네가 예나고. 어 예이테 겐수아 아키 코나 카이라 키나고 예이 이부긴 데 보 Royal and Kawakeyu at the new super plan.